0: 꿈에서 시그널 때 리터나일러 어이비다 어비다미야 어이 거래 아기스트 거래 세이스타다 프리마 모라 프리마 룰티모 사랑이 밤에
1: accennato.
2: Che meraviglia.
3: Meraviglioso, meraviglioso.
2: Live.
1: Spettacolo.
4: Mi piacerebbe tanto raccontare per far ridere e pensare.